만드 갈모 산이 아서 꽝이도 양 득득 꽝이도 양 러스타리 꽝약 만우서 끄떡하니 그 보러만드 끄떡하는 누이 보러만드 약 사저 스푸는 마판 포프린 저랑이도 뺏생다디 드니 만우서 디네 이뚝디디안디 Masih kewantu ban sarwo satu Sarwo yoi punyan-punyan Di manusia bisa lantas gitu Ngaturani matan cuk semaning manah Orening natanane aharo Natanane sarwo yatanane aharo Sengindu yang lakar hidup manusia Yang sing ada makanan Tekan aja-ngan-jangan